아바붕 빔빔 빔빔 빔빔 빔빔 고름 수월와 아비 아바붕 빔빔 아싸리 랍디 텔레핀 텔레핀 아바수아주 원이나 마우상과주 마와벤수 마와트럼펫수 Chai, praise the Lord. Humble with Zikababa. Mumra mienye uradiaye.

0: 같이 연놈이
1: 태국의 남녀를 울었지.
0: 나양카 어수로카파 어수로카사카크라 양카치엔세 지데케에데마 이월리야메 야우라니 사미파우라니 샤치라우 사미파우라니 샤치라우 사미파우라니 샤치라우